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 오빤 강남 스타일.
1: 간신하게 대보낸 아시까와. 러미오 메이오 위에 있어 내가 하면. 그 con el mundial se puso de nuevo de moda, me gusta.